시와 음악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,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,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,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.

시와막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데이식스였습니다.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. 나에게 다 맡겨봐.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.

오세영. 꿈꾸는 악기 입을 버리고 말을 버리고 춤추는 손으로 대답한다. 춤추는 가슴으로 대답한다. 우주는 주인 잃은 꿈꾸는 악기. 내가 울면 허공에 별 하나 뜨고 지상의 목숨들은 탈춤을 춘다. 떨리는 나뭇잎은 가지 끝에서 출렁이는 물결은 바닷가에서